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다무리 기탕아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 동어 제라 파파레치.

0: 이와 디클마 세즈 이라자이
1: 깨우라라 가우와라 와이 와레 와레 뭐 딱구 해 가우리아위 히야 히야 기때 또 놓다 안갔다 히오이야 노 헤파카 마하라 땅아 노아이 호테 네이 갸타 후리코 에기테 네이 마히누이 테레 히타 타이마 기아 파아 이야 코에 기 ngāka no 아라이 모테 호토케 타야 츠 기테 레파레파 E wā te ana e nei taima ma bookmyvaccine.nz i tō kaiwhakaroto hauora rānei.